0: no se dicen éxitos, se dice EXA.
1: En todas partes.
0: En todas partes. Ponte EXA FM 89.9.
2: Mujer, 아는 두 글자에 네가 보고 싶어.